0: 빵짱 예민촌.
1: 대도시 가구 살인 서플라이즈 스쿨 슈플라이즈 가까운 그 가미 서플라이즈
0: 빵짱 예민촌.
1: 무덤 필요한 임포트 밀로칼 끈방한 바가이 싹갈래와까
0: 빵짱 예민촌.
1: 빨아서 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빨아서 왕국한 빨아서 베이비
0: 빵짱 예민촌.
1: 마이 먹어 말라 그린나 프레스카 가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.
2: Choy, babakla ko bi ref, Choy.
3: No, pagpupuman lang ang ref niyo sa balay niyo.
2: Amo na gani, Choy. Pagkabot ko kahapon sa balay, walay na. Ipamangkot kong boyfriend ko. Kung di nakantong amon nga ref, hambal niya, masiguro na misplace ko lang kuno.
4: Kapag may you and me, there's more.
5: The soundtrack of your heart is on MOR. More Sagabi.

0: 구글
1: 구글
2: 구글
3: 구글
0: 구글 more
4: 이카오 바시 마마 코 앙 마마 할인 코 하방 부하이
5: 구글 more.
6: 나카카릴락 super suave. Sa MOR, there's more.
7: More sa gabi.
6: More sa gabi.